0: 눈. 굿모닝. 땡큐. 굿모닝.
1: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